0: The Holy Cross Choir. 기쁜 누구 파나나. 아, 마포에투. 아이, 수건인 마덧. 야, 야, 야. I'm sure, 레, 코아나, 레, 진짜, 권모구, 투, 어우, 코아나, 레, 카치, 사, 부타, 빼. Les ingomas. Half past seven, 우리 남모아, 쥐엉, 아마, 앤지.
1: 웬, 벌,

블론디는 뽀아보. 아, 위에나 했더라, 에? 커뮤니케이트, 위에나 했더라. 블론디. 오사연, MK, 보부부발, 우따띠, 우따띠, 마헤는 블론디. 그네, MK. 우치, 커뮤니케이트, 팜과로, 거게, 너, 너, 어깨코 팜과로, 그, 매우 위헌한데. 아, 이게, 그룹 바레리스, 뭐야, 콜드. 콤보라 인다바즈 트랜스포트 약 달라.